중에 버터 거꾸로 해서 꼭 가야. 대답이 어째서 거꾸로 해서 가야. 거꾸로 해서 가야. 에스네마마 해서 가야. 저가 키에시오. 이것이 시세를 아시게 해서 가야. 그때 듣고 꾸미나. 어제도 꼬박 깨질라이, 꼬박 꼬박 안 지어 지고, 주말보다 무다지피 아침 쏘고, 이에 비쏘고 맥에다, 꼬쟁이 빠모르니 맥가. 그래서 이 맥가는, 언제나 뜻이 더하고 리바보, 또 뜻이 사서 더하고, 인간에게, 인조끼리 있으니 꼬쟁이 더하고, 나중에 더하고 내가, 더만다니니 너. 주말사 케이스, 요, 야, 나, 티, 토, 마, 토, 쿠, 에, 헤, 나, 나, 토, 티, 라이. 토, 티, 사, 쿠. 토, 티, 마, 리, 아, 나, 나, 카. 토, 사, 파, 사, 세, 쿠, 와, 마, 와, 마, 와, 마, 와, 마, 토, 리, 토, 토, 마, 와, 마, 와, 마, 와, 마, 아, 티, 자, 디. 와, 마, 사, 이, 와, 마, 포, 티, 도, 라. 아, 티, 토, 사, 쿠, 도, 라. 토, 레, 바, 이, 와. 아, 자, 이, 피. 아우, 워터 피, 아, 티자, 디, 와, 팔레. 아, 티자, 디, 쿠레, 미니나. 쿠, 마, 마, 마, 워, 바, 안 돼. 어, 이, 마, 소, 이, 쿠. 쿠, 마, 쿠, 쿠. 에, 마, 쿠, 아, 마, 쿠. 마, 마, 쿠, 쿠, 쿠, 쿠. 아, 시, 티, 마, 리, 미, 이, 파, 페, 자, 디, 쿠레, 미니나. 어, 쿠, 와, 티, 쿠, 라. 쿠,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